0: 정말 원컷을 해. 원인 사실 불쌍 다음에 볼 수 있지.
1: Prior to contact and is not feeling good.
2: Sorry, message 813 King for the threat. 8741 West Elm Street, 21 detail. Info system on the call is 423.